나 아스바쿠탄 다른 투자장 고민이지 않음. 그럼 야쿠튼 니구서 바리캄 과유수소에 굴리 강아래 강아람 야쿠튼은 길바깜빡 개망한 스캠피라 리스트리툰 야네타릭 이귀까지야 이사오세 고바싱 과니 마트와린 쿠포탄피라 지렌난도스요 자마리노 구첸 까니람 이카디 벤치로 고탄 디기산 개망한 스캠피라 마칭강게는 아니마탐 와린 쿠트나 반데 팀스야 굴리 강아래 강아람 쿠캄반 팀스야 네센치미시 캄피오나토 크리에티브 Ferroviário de Lixinga. E os outros lá. A Tchingangana e a União Desportiva de Zong. O estádio 1º de maio. O Elano é o Crumbo. O Elano é o Crumbo. O Elano é o Pelangane. Wani Wani. O Tchizungula se ungula para a Nipem. A Munanchi como a África. E a Kojira e a Namuia quase um Kukuraya. Basketball, handball, volleyball. Wanganyawam, Piraum, Arin Kuputam, Nisa, Usiokobasi, Yokosovam, Lualam.